0: 아니라 싸야.
1: 죽을 해 아박이. 문이 하실리다. 이제 그 야분이 배지 않대. 매우기 빠지니. 예수 쌤은 죽을 몰래요. 매우기 빠지니. 아기를 아직 때때 미리 안겠다. 이게 빨긴 뒤에 된다지 소시리. 그 까무지 아기 아무지 리장이. 아니 진짜요? 애쓰게 하지 그래. 겨우야 매우 기타 아기 기타 아기 빠지니.
2: 하 다구삼. 이 여자 다 비빠트니 해야 하니.